0: 두려고섬. 아. 스미란 띠가 스미란 고섬.
1: 오케이.
0: 스미란 고섬, 스미란 고섬. 아. 니나 뭐 봐네?
1: 라, 또 필 거야, 지, 오브테라 FM.
0: 오브테라 FM. 스미란, 스미란, 스미란.
1: 아, 또 그때 봤어.